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랭랑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괜찮은데?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목이 있다. 놈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부족성으로 가서 맥들어. 알겠어?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산을 숲으로 이동시키자! 빨리 움직여! 빨리!
2: 빨리 숲으로 합해!

0: 가방이지？없었습니다。 이걸로 이제부터 저희
1: 감사합니다。
0: 빨리 움직여。
1: 빨리 돼서 야 돼서 사료 됐네 여기로 와 집합한다 집합。
2: 七号地狱有聚集，
3: 调整摄像，瞄准七号地狱。
4: 一号，
5: 二号，
6: 三号，
7: 放。

0: 如影里还有其他敌人，如影里，放开香港。
1: 소대장님, 소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소대장님,
2: 배도시동
3: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전까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0: 等一等，不划算。哎，你喊他们过来集合，好主意啊！和投进票站的人，全部要给我上去发配。和投进票站的人，全部要给我上去发配。
1: 누가 우리를 여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2: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3: 이상.

0: 不要，不要，把你给我住！呀，把你在这给我住！不要，不要打老公，把你，不要打老公，把你。죽여! 날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이 아이 중국놈들아! 빨리! 날 죽이라고! 중국놈 새끼들아!
1: 네 인생 완전하라!
0: 야!
2: 할머니들아
0: 날 죽여!
1: 下一个,
0: 날 쏴! 야!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메뚜지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3: 네가 저쪽으로 가서 신호를 보내면 총소리로 저기 유인해.
1: 네.

0: 我爹他们老马，好了，真是不想活了呀！有办法，快转移！你狗不正义的，说嘛一直白过！呀，呀，你死定了！ 자신 있으면 어디에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아!
1: 그만 쏴! 그만 나무 가지 말고!
2: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준 거야!
1: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민노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3: 기억합니다!
1: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합 시켜! 가는 길에 아군이 만나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해.
3: 네.
1: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의 면은이라고 해.
3: 네, 알겠습니다.
1: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봤나?
3: 못 봤습니다.
1: 그래,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3: 네. 야, 따라와.
4: 이수, 高队那边有什么动静？
5: 我是一组，高队没有动作。好，继续监视，通话完毕。太好了，
4: 再有半个小时，这股李伟军就能被我们消灭的差不多了。哎，啊，你着急吗？有没有心理特别痒？
5: 呀，您得控制好自己。부준대장님께서 저쪽에서 대우를 지시키고 계신다. 나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너와 마주쳤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너 혼자 가봐. 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6: 동대장님, 가지 마세요. 중공군이 유령차나 아무런 기초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눈에 명이 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리고부도 멈췄습니다.
5: 알았어. 일단 부준대장님 만들러 가자.
6: 네. 네.
7: 听懂了吗？当然，民事处高徒的嘛。哎，咱俩跟上去。如果没有人动手的话，我们就动手。
6: 好。

0: 이것도괜찮아요저군이원래보쌈이다.
1: 변성호 불어. 경계를 해제한다. 절제. 빨리 가자.
2: 부사장님. 이신호탄 놈들의 민노사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3: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가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무척 빠르구만.
2: 저 놈들은 정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3: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2: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군이 우리 병력이 강한 거 알고 전면전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더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중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2: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중산 점령하겠습니다.
3: 좋아.
2: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3: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2: 감사합니다.
3: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1: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4: 급할까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마.

0: 자네가 분해를 이끌고 선두에 서는 건 용납할 수 없네.
1: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2: 백중령, 자네는 대한민국 공중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인재네.
3: Gentlemen,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nna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the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4: Yes, sir!
3: Dismissed.
1: 새로 재점이한 1중대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2중대는 후발 부대로 어중령의 지휘하에 검부사단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5: 두렵지 않습니다.
1: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6: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1: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7: 치욕이다!
1: 선발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적에게 개죽음 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택이 무엇인가?
8: 경고하겠습니다!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겠습니다!
1: 다시 한번 묻겠다. 죽음 두렵나?
8: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1: 좋다. 바로 출발한다. 일준해, 따라와!

0: 유선은 좌측, 삼촌은 우측. 나 어디서든 전면으로 공격한다. 복역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복역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복역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各单位指挥员，
1: 到！
0: 要小心敌人的欺骗性炮击。炮击之后，不宜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2: 明白。
3: 知道了，队长。
2: 我们不会上敌人的。
4: 알았다. 바로 보고하지. 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려고 할까요?
5: 잠시 대기한다.

0: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1: 네, 전부 뛰어난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0: 좋아. 넬슨!
2: 네. 네!
0: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2: 네. 네.
3: Yes, sir.
4: 서,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5: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4: Yes, sir.

0: 더 이상 전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1: 현우아, 현우아,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
0: 안 됩니다.
1: 너라고? 이건 면회이다.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인다.

0: 返してきろ。返しておけ。力を貸すのもの。だろわ。
1: 队长，
2: 后面敌人追上来了，
3: 我们和二排先去支援三排吧，前面的美军一时半会上不来。
4: 不对，这不正常。
5: 队长，三排快顶不住了。
6: 二排长，走，马上带领军人去支援三排。
7: 是，
6: 二排，
7: 跟我走。
3: 我们也去吧。把一班同志留下来坚持美军就行，打完另一军我们就回来。
4: 不行，你们不能去，这肯定是敌人的阴谋。
0: 他进攻不了。
8: 中国军的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吗？啊！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大汉军队攻上来了，你来看看。秃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
3: 你在这儿待着。
9: 班长，别走！
10: 班长，
9: 杨金武，跟我走！大将快走！
6: 给我回来！给我回来！
9: 科长，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
6: 他巴不得我们都去呢。李班长，
9: 走，
6: 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3: 什么？
6: 立即执行这是命令。
3: 那二排、三排呢？
6: 他们被立卫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刻再通知他们。
11: Report the situation.
12: Copy that.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11: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12: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13: 네, 알겠습니다. 부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 짓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14: 그렇게 해.
13: 네, 알겠습니다.
15: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백대대장님과 SMRF대는 어떡합니까?
14: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15: 네! 알겠습니다!
16: 副队长，
15: 哟，
16: 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
15: 是。
9: 二排、三排，
6: 等等等等，
16: 敌人还在前进。
15: 队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
16: 再等等。
4: 人马上就要开始炮击，我命令快速进入防跑洞。
1: 走，
4: 对二排三排进防跑洞。
2: 亲娘的，原来你躲在这里，你别跑，回来了。
7: 二排三排快进防跑洞，
10: 快进防跑洞，
17: 快进防跑洞。
18: 同志们，小心！
4: 奥克六，
19: 三班部队撤了，朝国内前进，卡卡耶，朝国内阿汉达，
4: 葡萄，
20: 进防炮洞，
21: 快！
20: 进防炮洞。
22: 没事。
4: 敌军上来了，守住阵地，进入战斗准备。

0: 我叫唐大帝！
1: 아, 백창호! 조심해, 주님! 살아있었구나.
2: 부사장님.
1: 아,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2: 잘해주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미군이 계속 지원하면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래. 위쪽은 어때?
2: 군사는 이미 놈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3: 자네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2: 정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민둥산 진실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잡으려고 조작을 시작할 겁니다.
3: 정신병!
4: 네!
3: 사단본부와 미군에게 알려라. 저기 대당의 지원부대로 인해 우리 부대가 모두 전사했다고. 아, 그리고 생존자는 안전지대로 이동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겠나?
4: 네, 알겠습니다.
5: 웬, 동심하려고 바로 탈수한다.
2: 네.
5: 옮겨올 수 있겠나?

0: 부산하느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느낌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2: 만약 놈들이 여기서 우리 적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일찍 오라! 만지러 간다!
3: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저들
1: 자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붓다 만들어야 이게! 모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2: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따라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다!
2: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3: 불과 될 수 없다.
0: 부자라느님, 제가 듣기로는
4: 목숨을 살려준다.
0: 저놈들은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0: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1: 连长, 会有 阴谋.
2: 백창아, 뭐 하는 거야? 백창아!
3: 交枪部下，是真的吗？中国军人，你们说话算话吗？ 백창호,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3: 무슨 개소리야!